0: 나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1: 지금 몇 세트지?
0: 한 세트?
2: 좀만 쉴까?
3: 그럴까?
4: 한 세트 끝내고 가볍게 톡 털자. 기분 좋게 상쾌한 바르탄산으로.

0: The use of milk supplements must only be upon the advice of a health professional.
1: 애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2: 여기 건물주님.
3: 아이고, 슈퍼스타신데요.
2: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3: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2: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1: 깜짝 놀랐어.
2: 아, 잠시만요.
4: 네?
2: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4: 진짜 열심히 살았네.
5: 오케이 투나 사마사마 사사야 웬도 아발리탕 칼라마우 네이션

0: The use of milk supplements must only be upon the advice of a health professional.
1: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 몸에 붙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 시원해서 소름. 시원해서 시원서커. K2.
2: Want to enhance your beauty?

0: ケンダッツ。そのグリーンは上質の抹茶を惜しみなく。いざ解禁、いざグリーンティー、クリスピーサンドザ・グリーンティー抹茶。
1: 어떤 거 볼까?
2: 눈물 펑펑 쏟는 거
3: 아니야, 도파민 팍팍 터지는 거.
4: 그냥 우리 각자 보자.
5: 취향 타는 순간은 가볍게 톡 털자. 취향대로 마시는 16가지 콤부차로 상큼하게 한번

0: BD. TVOK2 na!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VOK2.
1: 애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여기 건물주님.
2: 아이고 슈퍼스타신데요.
1: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2: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3: 너 깜짝 놀랐어.
1: 아 잠시만요.
4: 네?
1: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4: 진짜 열심히 잘했네요.
5: 나가버릴 나.
6: It's just the
7: air.
5: Baby, my love. With peanut butter and oyster sauce.
0: Paano manood ng GSEA TV? Pindutin ang power button sa inyong remote. Pindutin ang menu at piliin ang channel list. Hanapin ang GSEA TV gamit ang up and down buttons. Pag nahanap na, press OK and enjoy watching.